0: A4 대시 영어. 영어 에데메 수기 영어 내. 빼빼대요 빼빼대요. 수마라스마리 원유왕. 스파가미 맨. 브랜드 고토리 페리. 이제 메시토 피오. 나 파스 밴 브랜드.
1: 아 메시토.
0: 파스 에프사노. 스파와 트로우랑 아미토. 프로블레미 영어 미나 모니 트라스파. 모니 너 데.